0: 왔다. 늦지 않았다, 신디. 킹허그요. 킹허그, 아. 할리 최화배다, 있다. 来, 电话 깎아, 어. 아쿠메라, 저 电话요. 来, 电전. 땜시와, 응, 땜시와, 이제 총아, 리, 총아, 왜 이리야. 아, 来, 콩콩콩, 279-279-08-00-279-279, 콩콩콩콩, 279-279. 因为唱歌真正是现场的，我唔是请分身来甲我斗唱的，哈，啊，所以讲就无法度甲咱接啦。来，咱山南哈，山南吗？丽珍，嘿，丽珍你好，丽珍姐。
1: 啊，你我要问讲哦，嘿，这个唱歌点的哈？